네, 괜찮은 사람 정말 괜찮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에서 진행해 달빛사랑이와 함께 11시까지 함께할 겁니다. 신청난 왔습니다. 신청난에 우리 비즈맘님께서 함께해 주셨네요. 도경수의 팝콘, 디셈버의 별이 될게 쿨 애상. 날이 너무 더워요. 아침부터 찜통더위인가 봅니다. 한 주부터 덥게 시작하니 진이 빠지지만 그래도 화이팅 해서 한 주 시작해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하셨어요. 날씨가 꽤 덥죠? 수요일날 비 온다고 합니다. 비 오고 나면 더 더워질 텐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달에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는 또 국직성 호우로다가 많은 피해 입은 지역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비가 그냥 옛날에 그 장마지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후루룩 내렸다가 한 곳에 쏟아부었다가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장마이기도 하죠. 우리 비즈맘님 건강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한 주 지난주보다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함께 합니다. 근데 비즈맘님 그 노래가 항상 똑같아요. 도경수의 팝콘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디셈버의 노래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 것만 판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 아니죠? 저도 좋아하면 그리고 뭐 음식도 그래요. 맛있으면 괜찮으면 한 것만 계속 질리도록 먹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러는데 비즈맘님도 저랑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저 달빛사랑의 시간 11시까지 옮긴 거 아시죠? 그래서 저 옆에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소리가 이상하죠. 네,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틀었는데 이거 왜 안 꺼져? 어떻게 꺼지는 거 몰라. 됐다 됐다 이러면서 별걸 다 방송에 내보내죠. 제가 지금 당황을 해서 그래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값비싼 선물을 받아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큰데요. 조금 부담은 스러워요.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 가득가득한데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그 마음, 온 마음 다해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립니다. 아, 그런데요, 11시까지라고 했는데 왜 다들 신청곡 안 해주세요? 신청곡이 없어요.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한꺼번에 웅 몰려와가지고 그러기도 한데 제가 요즘에 수다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 떠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수다가 많아지면 안 되는데 자꾸 그 뭐죠? 횡설수설한다 그러죠? 이 말하다 저 말하다. 제가 전에는 그래도 똑 부러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똑 부러지지 않고 횡설수설합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선곡한 노래는요, 세븐 어클락의 너였고 너이고 너일 거라서 라는 노래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그리고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니아의 너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 이렇게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제가 니아의 너의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노래를 알고 나서부터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 몇 번씩 맨날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이 노래 어떡하면 좋습니까? 신장날에 우리 꽁팅님께서 정권아의 다정의 내 이름을 부르면 남자 버전으로다가 청해 주셨는데 제가 정권호 이 남자 버전이 없어서 그냥 경서예지 정권호가 부른 노래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근의 울어 한경일의 잘가요 내 사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다비사랭인 세탁기가 돌아가고 이래저래 다들 뭔가를 하고 있어서 좀 어수선하네요. 옆집은 공사할 것이 있어서 공사 중이고요. 달빛살이 남은 시간도 힘내시고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옆집에서 공사하면 그 공사 소리도 시끄럽죠. 근데 이제 오전 시간에는 뭐 이리저리 각자들 다들 할 일이 있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다 보면 어수선하게 보내긴 해요. 저희 집은 아직은 아이들 둘이서 꿈나랍니다. 큰애는 오후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밤새 일하고 와서 자고 작은 애는 뭐 요즘에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그래서 아침에 청소도 못해요. 요 며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얼른 내쫓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꽁치님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어수선하지만

오 시간은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아마도 빨리 공사가 끝나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 함께합니다. 먼저 한동근의 노래부터 함께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클릭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노래 올리다. 한동근의 울어라는 노래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경일의 잘가요 내 사랑 함께합니다.

그죠? 한동근의 노래를 우러를 다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곡 더 부탁한다고 했더니 임재현의 해븐이라는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임현성의 노래죠. 해븐이라는 노래. 이렇게 임재현의 목소리를 들어도 참 좋네요. 좋은 노래는 누가 불러도 다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햄바오님께서 임정희의 사랑아 가지마, 장혜진의 마주치 말자, 서영은의 웃는 거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낭지입니다. 3시간 방송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하면서 퇴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잘 들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뭐죠? 직장인들은 주머니에 사직서 꼭 품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아우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막 그러면 아 내가 이놈의 직장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치사할 때 들으면 저도 많이 해봤던 생각이었는데 드디어 그러고 나서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지만 그래도 괜히 그만뒀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요즘은 부쩍 더 그때 너무 직장 다녔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감도 가지더라고요. 나오면 갈 데 없어 그냥 다녀 이러면서 우리 햄바오님 건강 잘 챙기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서영은의 웃는 거야 많이 웃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신창단의 와원님께서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경걸죠. 포지션의 I love you 그리고 신협의 난널 사랑의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라니 오랜만에 장방하시네요. 장미님 먼저 안 좋으시다고 배려해 주시고 따섭고 훈훈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청소하고 있어요. 방송이 있어서 힘들지도 몰라요. 방송 감사하고 방송 마치고 맞점하세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날씨 더울 때 청소하는 거 지치는데요. 지치지 않게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노래 세 곡이 굉장히 길은 곡들이에요. 5분이 넘어요. 하나는 5분이 훨씬 더, 두 곡에 그 11분이 걸리네요. 어떡하면 좋아. 세 곡에 전부 다 해서 15분이 넘었습니다. 긴 시간, 네, 노래지만 노래들이 좋아서 긴지도 모르고 지루한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제이세라의 여기 기다릴게, 우디의 에버글로우, 그리고 여은의 그리움이 밀려오는 이 밤, 이렇게 노래 세 곡 청해 주신 황태자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우리 자주 뵈어요. 이렇게 눈맞춤하면서 자주 뵙기를 청해 봅니다. 노래 세 곡 준비했어요.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이 남았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더네임의 인연, 버블시터즈의 애원 두 곡 청해 주셨는데요. 내용은 없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이렇게 자주 뵙기를 청하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건강 잘 챙기셔서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상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막대한 재산이 손에 들어와도, 아무리 가슴 벅찬 행복이 손에 들어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그렇게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죠. 행복을 함께 나눈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옆에 지금 행복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 있나요? 우리 오늘 행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 전해드립니다. 첸이 부릅니다. 최고의 행운. 또 부릅니다. 악뮤가 부르는 소문의 낙원 함께합니다.

네, 달빛사랑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 앞으로 흑장미가 함께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고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기쁨 주고 사랑받고 넉넉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상큼하고 시원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차차차 제게 선물 주시고 제게 또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그리고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아직도 감기, 네, 목이 조금 부어있고 오늘도 병원을 좀 다녀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 장시간 방송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언니. 네, 덕분에 제가 원래 오늘 죽어보자 방송 4시간 방송이었는데 언니 덕분에 1시간 줄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11시를 출발해서 2시까지 3시간 함께합니다. As day goes by, you hold on tight on my... 정말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이렇게 지독한 감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목도 그렇지만 코가 막혀서, 네, 멘탈은 너무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우스님이 일이 생기셔가지고 우리 스타비님도 장시간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시간표를 제가 매주 짜고 있지만 다 짜놔도 유독 계속 방송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운영진들이 보통은 거의 저랑 스타비님 인연이 이렇게 많이 도움 방송을 많이 합니다. 네, 다변이는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분이라 막 들어오시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2시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게 함께하도록 하죠. 노래 두 곡만 더 듣고 옵니다.

전해드린 곡들은 그리즐리의 내 알고리즘은 망했나봐. 제목이 참 재밌죠? 그리고 김시원의 내가 좋아하는 너는 나를 좋아하지, 뭐죠? 나를, 어제 신곡인가? 내가 좋아하는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보람의 이별 중 안녕의 내 사람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게 숨 쉴 때마다 코가 막혀갖고 멘타더라 잘라야 되는 게 너무 슬프네요. 딱딱 막히는 그런 느낌이죠. 너무 답답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소개해드릴게요.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목 상태는 괜찮으신지요? 뭐, 진짜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코감기가 오래가면 안 되거든요. 충동증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와, 큰일 났어요, 진짜. 걱정입니다. 지금 너무 오래가서. 어쨌든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병원에 또 갔다 올 예정이에요. 주사도 맞아야 될 것 같고, 먹는 약도 점심약을 먹으면 이제 없어요. 오죽하면 어제 약이 딱 두 개밖에 안 남았길래 우리 딸아이가 저하고 증상이 똑같거든요. 약을 두 개만 줘 그래갖고 뺏어 먹었어요. 자, 그렇고요. 저는 야간 당직 근무 뒤 퇴근해서 아침 먹고 안마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 사마 부자네요. 안마의자도 있고. 아, 진짜 많이 부자가 됐군요. 시원하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부럽네요. 저도 이 의자가 고장나면 또 어떻게 할부로 안마의자를 사다 놓을까봐요. 여튼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곡 수비아의 끝나지 않은 이별, 송지우 임지성의 사랑인가요, 최은빈 홍승민의 어떤가요. 네,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3시간 방송이시라 이라 네, 다녀가신 분들 중에서 1시간 반이 지나면 한 번 더 다녀가 주실 수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밖에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나가도 베란다의 온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런 거 보면 오늘 낮 기온이 어떨지 감히 네, 어제도 너무 덥더라고요. 낮에 다행히 저희 아파트는 1층에 휴게 공간에 다 그늘져 있어서 되게 시원했는데 와, 햇빛 들어오는 곳은 엄청 뜨거워요. 오늘도 그러겠죠. 다음 신청곡은요, 햄버우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이크해요,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우리 바오님. 그래요, 몸도 아직 다 나은 건 아닐 텐데, 아직도 그 통원 치료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녀시대의 키싱 유, 유나의 비밀번호 486. 도대체 비밀번호 486은 무슨 뜻일까요? 컴퓨터 486 세대도 아니고. 네, 원더걸스의 아이러니까지 세 곡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우리 꽁트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떡 세 조각 먹고 버티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지네요. 새벽에 떡 세 조각. 우유 한 잔 정도는 먹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새벽에 왜 안 자고 떡을 먹어?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아 진짜 그 잘 시간에 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 시간에 제때 식사를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날씨가 이제 무더워졌습니다. 형은 겨울 이불 빨래해서 장롱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는데 요새 아파갖고 너무 귀찮아요. 저도 언젠가 빨래를 해야 하는데 이래저래 미뤄지고 있습니다. 장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월요일 보내세요 하셨어요. 저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거기다 입술이 아니 입안 전체가 그리고 입술까지 바짝바짝 말라서 말할 때마다 미치겠어요. 우리 꽁트님 네, 잘 때 자라고 하는 거 면역력 떨어지면 저처럼 이렇게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네,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아셨죠? 자, 2PM의 하트비트, 빅뱅의 러브송, 원어스의 뿌셔까지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어요. 자, 오늘도 오늘 같은 날 이불 빨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0: 쇼.
1: Push up, push 하니까 과자 push up, push up 하는 거 되네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수빈이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방금 심리상담 받고 약도 탔어요. 왜요? 어디가 안 좋아요? 뭐 저는 이런 거 적극 권장합니다. 저도 상담받고 갱년기 우울증 막 이런 거 있어서 약 먹는데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사실 제가 성격이 예전에는 되게 건들지도 못하게 성질 되게 더럽다 되게 까칠하다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유해졌어요. 아마 예전부터 나를 알던 돌림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이쁜 돌림은 제가 성격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물론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아실 거예요. 여튼 그런데 이렇게 좀 그게 예민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둥글둥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약의 힘을 약간 빌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많이 차분해지고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에 있는 얘기도 교수님하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변의 시선도 그럴 필요 없이 이런 거 되게 적극 권장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비싸죠. 약간 비싼데 그래도 권해요. 어제 늦게까지 하니까 피곤합니다. 근데 약은 꼭 자기 전에 드시는 걸 권해요. 왜냐면 약이 졸린 약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먹으면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 자기 전에 먹는 걸로. 화요일까지 60개 이상 배달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틀 남았는데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안전운전 아시죠? 수고하세요. 한 주 더 잘 부탁드려요. 이번 주 풀방입니다. 네, 이번 주에 내내 방송해요. 저도 잘 부탁해요. 자,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여자친구의 여름여름에, 오지선녀의 곡까지 세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

점심시간이죠. 여러분들 점심 드시러 많이 나가셨는데 이 틈을 타 방에 계신 분들 이름 좀 불러볼까요? 간만에. 저기 위에 제일 위에 왕처럼 우리 열혈 꼬미남님이 떡 버티고 계십니다. 진짜 왕 같네요. 혼자 떡. 그리고 오늘 4시간 방송 예정되어 있는 우리 스타비님 계시고요. 그리고 좀 전까지 3시간 장방송 해주신 달빛사랑 언니 계세요. 그리고 찐팬에 우리 오키님, 햄바오님, 꽁치님, 그리고 이분은 맨날 계신데 한 번도 이야기를 못 나눠봤어요. 초님, 최, 초. 자, 여랑이님, 그리고 광하라님, 비주맘님, 접는 문원 사장님, 식사하시나요? 그리고 하늘도 아미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필사마님, 고기타님, 신쿠님, 푸른바다님, 네, 오늘도 안녕하시죠. 그리고 저의 최애 동생 난나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 배달시킨다고 했는데 오늘은 뭘 먹을까요? 그리고 출근하시는 중이시겠죠? 준비 중이신가 아직도? 우리 상민님 계시고요. 게으른 계란 후라이님, 제 요새 계란 정말 많이 먹어요.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도 해먹고 이제 그 반숙남 먹는 거 질려서 제가 삶아먹어요. 오라미 엄마님, 그리고 저에게 맨날 네 뭔가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시원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청취자에는 더 많은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 불러드리면 힘드니까 우리 뚱이님 계시고요. 우리 뚱이님은 맨날 인사가 저랑 알라우. 우리 루미님 네,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민님 고마워요. 왕이야 왕. 그리고 아까도 어떤 분이 듣다가 부르면 나온다고 하셨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고래고래 굿웨더님 반갑습니다. 우리 고래님은 출석 부르면 나오십니다. 고래고래 흰수염 고래님 계세요. 그리고 우리 저기 가평에 사과가수원을 엄청 크게 하고 계신 차미슬님 계시고요. 42년째 고민남님 들어오셨어요. 반가워요. 네, 감기가 덜 나서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저 오늘 좀 여유로워서 별걸 다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저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늑대옥 안전운전하시고요. 묵향이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많아요. 우리 악마씨도 있대요. 저한테 맨날 부장님이래요. 부국장 줄여서 부장님. 그리고 불타고 있는 우리 감자님도 계시고 꿈꾸는 마음으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늘 하늘옷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래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시아님 다녀와 주셨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안녕은 아직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살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아직은 좀 답답하고 좀 그러네요, 그죠? 어제는 수박 먹었어요. 저는 과일은 좋아하는데 모든 과일을 좋아하진 않아요. 수박처럼 물이 많은 과일은 안 좋아해요. 끈적이는 건 안 좋아. 차라리 단 거보다는 새콤한 쪽의 그 과일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주로 먹는 게 딸기, 사과, 참외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귤, 네, 귤 종류 제일 좋아해요. 이제 수박 먹으면 자를 때도 그렇고 물 질질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누가 해주면 먹어요. 내가 하는 건 진짜 싫어요. 그래도 우리 시아님은 많이 드세요. 남자분들은 많이 먹는 게 좋대요. 많이 드세요. 신청해 주신 곡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이영지의 그냥, 크러쉬의 둘만의 세상으로 가. 둘만의 세상으로 가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 우리 시아님도 빨리 짝을 만드세요.

이어드리는 신청곡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시면서 네, 김용일 등등 슈가맨에서 부른 곡입니다. 뿌요뿌요 신청해 주셨고요.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롤린까지 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햄버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 신청곡, 린의 날 위한 이별. 날 위한 이별. 정말 오래된 노래죠. 리메이크 곡도 좋고, 원곡도 너무 좋은. V1의 면도. 이곡도, 네. 이곡도 리메이크 곡입니다. 조장혁 노래죠. 네. 김태우의 하고 싶은 말. 이 곡도 리메이크인가요? 잘 모르겠네. 청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네, 다녀가시면서 청해주신 곡 모두 준비합니다. 신청곡이 갑자기 훅 올라와서 제가 잠시만요. 그런데도 왜 또 올라왔어요.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죠?

우리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날씨가 더워서 자연스럽게 선풍기를 켜는 일상이 됐네요. 저번 주부터 선풍기는 내내 켜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탁상 선풍기라 소리가 거의 안 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 중국말로 나오는데 배경음악이 깜짝 놀랐네요. 네, 빨리 이야기하고 꺼야겠어요. 더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저 방송 끝나면 병원은 가야 합니다. 네. 그 시간에 가면 사람이 많을까봐 조금 늦게 가야겠네요. 음식도 조심하시고요. 장방 감사하고 맞점하세요 장미님 하시면서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BMK의 물들어. 임정희의 곡까지. 모두 배경음 되게 신경쓰네요. 모두 준비해드릴게요. 우리 아우님도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시고 네, 오늘은 집에서 쉬어요. 주말에 고생하셨을 테니까 주부들 다 그렇죠 뭐, 그죠?

신청은 남기고 점심 먹고 이것저것 해야겠네요. 아직은 실내 온도가 괜찮네요. 저 이러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오더니 엄마 더운데 에어컨 틀어도 돼? 문 닫았고 에어컨 틀어.

집안도 뜨거워지네요. 시청하신 곡 유주 지우의 곡 나가고 있고요. AOA의 날 보러 와요. 스테이지 곡까지 모두 전해드릴게요.

우리 꼬미남님의 두 번째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2부 신청합니다. 수원수제 꽈배기 부장님한테 샤방샤방한 꼬미남, 샤방샤방 꼬미남 1호 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 난연이가 그러시죠? 샤방샤방 꼬미남이라고. 그래요. 뭐 어때요? 온라인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샤방샤방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꽈배기 부장님께서 질투하시나 봐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미나미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누나들이 다 예뻐해요. 그래서 샤방샤방하고 참 착하고 그런 우리 꽃미남이라고 하죠.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제가 가갖고 때려줄 거예요. 자, 장난이고요. 네. 우리 수제 꽈배기님께서도, 네, 사장님도 우리 그 꽃미남 수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좋은 사람이죠. 신청하신 곡 베리굿의 빨주 노초 파남보 흐르고 있고요. 달샤벳의 핑크 로켓, 로켓 펀치의 주인공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간혹 노래를 틀다 보면 유독 노래가 소리를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좀 튀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감기약을 아침부터 먹었더니 졸려서 졸다가 깜짝 놀랐네요. 방송하다가 잘 자거든요. 자다가 멘탈 때 되면 잘 깨요. 근데 로켓펀치 노래 나올 때 깜짝했어요. 다음 신청곡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두 번째 다녀갑니다. 안마의자에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네요. 부럽다니까 진짜 자꾸. 점심 준비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예, 아이린의 곡 흐르고 있고요. 아일리 키키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3시간 마지막 신청곡 우리 루미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좀 폴리스 OST 곡이죠.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 백재영의 선택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노래가 좋아요. 우리 피사마님께서 오늘 신청해 주신 노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확실히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신청하신 분들은 듣고 싶어서 신청하신 거겠죠? 다 틀어드리죠. 다 준비해드리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진짜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이게 노래일까라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 저는 이렇게 예전 곡 혹은 요새 곡이라도 발라드나 좀 그런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곡 참 그런 곡이 좋아요. 전해드리고 제 선곡으로 올게요.

신청곡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 2시부터 예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흐르는 곡 종현과 민기누가 함께 부른 다시 그곳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 들고 올게요.

저는 0K, 0K란다. 네, 0K, 데이식스의 0K가 부른 다시 돌아온 계절과 안신혜가 부른, 안신혜가 바비르츠인가? 거기 가수더라고요. 안신혜 왜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내일은 1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요새는 하루하루가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감기는 여름에 잘 안 걸리는데. 여튼 여러분들도 더위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뭐든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애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날 이어가세요.

can be excitable and cool.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짝 졸음도 찾아오고 커피 생각도 진해지는 오후 2시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요 괜히 시계 한번 더 보게 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싶은 순간도 찾아오죠. 그때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잠깐 놓칠 수 있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위로보다 잠깐 피식 웃고요. 잠깐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어폰 한쪽 꽂고 몰래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일하면서 조용히 방송 틀어놓으신 분들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음악에 살짝 기대어 가셔도 좋아요. 나른한 오후를 좀 깨워줄 수 있는 좋은 음악들로 기분 좋은 2시간 출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2026년 5월 18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전방송 너무너무 고생하셨죠. 토닥토닥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1시에 출발해서 2시까지 함께 하셨어요. 우리 흑정민님께 토닥토닥 잘 들었어요. 예쁜 인사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2시 출발해서 4시까지 여러분과 좋은 방송 함께 할게요. 인터뷰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inlive.co.kr 혹은 각종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인라이브라고 검색하셔도 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그리고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들어오신 분들 많이 많이 오셔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라고 공간 마련해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예답으로 신청곡과 사연 접수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여러분 신청곡과 사용 받고 있는데요. 신청곡은 저희 한류로스 방송국은 가요방이라 가요로만 전해주셔야 되는데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이상인 곡들, 트로트 가사의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들 많이 많이 신청하시라고 규칙 정한 거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청곡과 사연 많이 올려주셨어요. 순서대로 소개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자기 사정에 따라 조금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대반자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나님.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실까요? 아, 노래가? 아니면 사연이? 더워서 댄스 신청하려고요. 수고하세요.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파이팅! 근데 진짜 우리 꽃미남님 말하신 것처럼 오늘은 그냥 덥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입니다. 아니 날씨가 한여름 같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데 이럴 때는 역시나 신나는 댄스곡 말한 게 없죠. 기분은 날씨를 못 이겨도 음악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들도요, 딱 축 처진 우울을 깨워줄 수 있는 노래들이라 듣는 순간 어깨가 절로 들썩일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말고요, 이번 한 주도 신청곡처럼 밝고 신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듣고 계시는 노래 체리블레의 목소리입니다. 러브송 스윗.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실 음악 베리굿의 러브레터, 그래 원어까지 전해드려 볼게요.

신나는 노래 듣고 나니까 어깨가 막 들썩들썩 이 더위도 한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필살반님 다녀가 주셨어요. 와, 드림 콘서트다. 예나님의 깔끔한 진행과 멋진 음악의 할머니 듣게 끊고 앞자리에 책석 완료. 감사히 잘 들을게요. 언제나 매 앞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저 손 흔드는 거 보이시죠? 오늘도 신청곡 지원이다. 추억의 감성과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옛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달달한 분위기가 참 매력적인 음악 캔디맨의 일기 듣고 계시고요. 풋풋했던 시절 감정들을 편안하게 꺼내보게 만드는 노래라 듣고 있으면 괜히 학창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실 노래는 JS가 부르는 중도에서 라는 곡입니다. 도입부터 감성을 확 잡아주는 곡인데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특유 분위기가 살아있어서 밤거리나 오래된 추억,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노래죠. 특히 후렴의 감정선이 참 진하게 남는 곡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노래는 한노로가 부르는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곡입니다. 요즘의 감성의 청량함과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앞선 추억의 감성과는 또 다른 설레임이 있는 노래입니다. 듣다 보면 제목처럼 정말 사랑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곡이에요. 이만해 주신 새 곡과 함께 편안하게 음악 같이 들어요.

여러분의 신청곡과의 사연 함께하고 있어요. 다음 사연 남겨볼까요? 우리 꿈치님 오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오늘도 무지 반갑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점심 먹고 이제 오후 일과를 시작해야 해요. 시간이 벌써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지금 듣고 계시니까 저는 2시가 넘었네요. 1시쯤 적으셨나봐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집안 청소를 했는데 다닥이 깔끔하지가 않네요. 어떡하면 좋지? 일단 그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나님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난 아직도 기억해. 점심 드시고 다시 우울과 시작하려면 괜히 몸이 더 무거워지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려는 모습이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보내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방 청소도 막상 하고 나면 어? 여기 또 남았네? 싶은 부분이 꼭 보이죠. 그래도 그런 작은 것들 하나씩 정리해두고 나면 괜히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악에 주신 노래 중에 제일 먼저 함께하고 계시는 노래 가오의 안길 속 어디로 듣고 계십니다. 가오 특유의 몽환적이면서도 시원한 보컬이 인상적인 곡이죠. 제목처럼 어딘가 낭낭한 감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힘도 느껴지는 노래예요. 이어서 함께 하실 노래는 성광이 부르는 한 사람이라는 곡 전해드릴게요. 성광 특유의 따뜻하고 묵직한 목걸이 듣고 있는 곡인데요. 담담하게 전하는 감정선이 참 깊어서 조용한 오후에 들으면 겨울의 마음에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노래 케이빌과 메이드클라운이 부르는 그게 뭐라고 라는 음악은요, 감성 보컬과 담백한 랩 조합이 정말 잘 어우러지는 곡이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마음을 현실적으로 담아내서 듣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공감하게 되는 노래일 거예요. 오후 시간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해야 할 일들을 천천히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또 오늘도 잘 보냈다 싶은 시간이 올 거예요.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힘땡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당님. 전국남규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덕진만 잘 들을게요. 요즘 날씨 정말 한여름처럼 데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인사 남겨주시는 반가움 덕분에 기분은 한결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신청곡 라인업 보니까 2000년대 감성과 여름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있네요. 재현특유의 시원시원한 분위기와 세련된 리듬감이 매력적인 음악, 배경음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현의 My Love이라는 곡이고요. 당시 무대 퍼포먼스도 인상적이어서 여름만 되면 생각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어서 함께하실 노래는 바다의 퀸이라는 곡입니다. 워프란 보컬과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러진 곡인데요. SES 시절과는 또 다른 바다만의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무더운 날씨까지 뚫고 나갈 에너지를 주는 느낌이죠. 특히 후렴의 시원한 고음이 매력적이에요. 이어지는 음악,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리듬감 있는 멜로디 속에 은근한 감성과 스토리가 담겨있는 곡인데요. 박진영 특유의 편력 덕분에 노래 한 편이 마치 짧은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음악인 것 같아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음악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시원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길 주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채원 씨의 목소리, 다현 씨의 목소리, 박진영 씨의 목소리까지 반가웠어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셨어요. 인피니트 내꺼하자, 나의 뮤지스의 돌스, 그리고 카라의 점핑 신청하셨는데요. 카라의 목소리는 우리 앞서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음악으로 변경 가능하세요 하고 댓글 기다려볼게요 했었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임의대로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물곡은 조금 이따 만나보고요. 앞서 희망해 주신 음악들, 텐션이 확 올라가는 추억의 댄스곡들로 희망해 주셨습니다. 인피니트의 내꺼하자. 인트로만 들어도 바로 심장이 뛰는 대표적인 1세대 아이돌 명곡이죠. 칼군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팀답게 무대부리 막까지 정말 완벽했던 곡이죠. 특히 내꺼하자 후렴은 지금 들어도 여전히 강력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신 노래 나의 뮤지스의 돌스라는 음악도 희망해 주셨는데요. 세련된 분위기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곡이죠. 나인 뮤지 스튜디오의 무대돌 분위기가 정말 잘 살아있어서 무대 영상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오늘은 선곡 덕분에 추억의 음악방송 무대 한가운데 와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신청곡 감사히 잘 전해드려 볼게요.

우리 차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시원한 음악들 세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와, 청량감을 물씬 느낄 수 있겠어요. 오늘 선곡 제대로 여름 특집 같은 느낌이네요. 노래 제목만 봐도 벌써 바닷바람 부는 느낌이에요. 더운 어울을 시원하게 바꿔줄 대표 여름곡들 감사합니다. 저도 듣고 싶었거든요. 세훈의 여름 안에서 듣고 계세요. 딥스의 원곡과는 청량한 감성을 또 다른 분위기로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듣고 있으면 휴가지 풍경이나 차창밖에 여름바람 같은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잔잔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다음 곡으로는 인디고의 여름을 부탁해 희망해 주셨어요. 여름 시즌만 되면 꼭 다시 찾게 되는 대표적인 시즌송이죠. 신나는 리듬에 밝은 에너지까지 더해져서 듣는 순간 기분이 확 살아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인트로 부분에 보면 여름에 부탁해 아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노래 들을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노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이에요. 단순한 데뷔곡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청춘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곡이죠. 벅차오르는 멜로디와 멤버들의 에너지가 정말 인상적이라 듣고 있으면 괜히 마음까지 뜨거워지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이유가 분명한 명곡이라고 할 수 있죠. 더위는 잠시 잊고요. 시원한 음악들과 함께 즐겨보자고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인의 추모님은 일찍 가셔야 되나봐요. 옛날 돈다 미리 방송 수고 많으셨어요.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직장에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야 돼요. 꼭이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방금 전까지 시원한 여름바람이었다면 이번엔 마음 한쪽을 조용히 건드리는 초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추럴이 부르는 그대만의 나이길 전해듣고 계세요. 김현우의 섬세한 보컬이 더해지면서 곡의 감정선이 정말 깊게 살아나는 노래죠. 잔잔하게 시작해서 마음을 천천히 물들이는 분위기라 조용한 오후나 늦은 밤에 들으면 듣기 더 좋더라고요. 다음 곡으로 함께 하실 노래는 코리 부르는 백설공주를 사랑한 일곱 번째 난장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특유의 밝고 재치있는 감성이 살아있는 곡이죠. 동화 같은 제목부터 괜히 시선을 끌기도 하고요. 90년대에서 2000년대의 감성, 특유의 풋풋함과 여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오랜만에 들으면 괜히 웃음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노래 이수영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노래인데요. 이수영 특유의 애절한 감성이 잘 살아있는 명곡이죠. 담담하게 시작됐는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깊게 스며드는 느낌이라 많은 분들이 오래 기억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오늘 희망해주신 음악들은 마치 여름날의 추억과 감성이 천천히 이어지는 플레이리스트 같아요. 좋은 노래 감사히 잘 들을게요.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를 사랑한다. 친구들은 왠지 그런 내가 걱정스러운가 보다. 난 바보가 아닌데. 나도 이제 다 아는데. 그래서 난 그녀를 보내기로 했다.

오늘의 마지막 신청곡은 우리 왕우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주말 그냥 저냥 똑같긴 한데 그래도 잘 보냈네요. 마트 다녀왔어요. 계란이 뚝 떨어져서 다녀왔습니다. 집에 계란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이제 마음이 편안하네요. 예나님 네 냉장고도 열어보세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집에 계란이 없으면 괜히 냉장고가 허전한 그 느낌, 그리고 뭔가 빠졌다 싶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이제 다시 채워놓으셨다니 마음 든든하겠습니다. 저도 괜히 냉장고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기 덕분에 더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신청곡은 추억 속으로 퐁당 빠진 밴드 음악들이죠. 핑클타구의 상큼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매력적인 이곡 핑클의 루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시 물론이고요. 지금 들어도 90년대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괜히 반갑게 느껴지죠. 여름이랑도 잘 어울리는 밝은 에너지가 있네요. 그리고 라이벌이라고 하죠. 핑클의 라이벌 SES의 Dreams Come True라는 음악도 다음 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명곡이죠. 몽환적인 분위기와 멤버들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리메이크도 많았지만 역시 원곡만한 건 없죠.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90년대 댄스곡 H.O.T의 캔디 마지막 곡입니다. 듣는 순간 자동으로 따라 부르게 되고 기분까지 밝아지는 에너지가 있는 곡이죠. 당시 의상까지 함께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와, 그때 그 시절의 하얀색 풍선, 그리고 우비, 그리고 장갑, 의상까지, 와, H.O.T를 스탠드업에 올려놓은 최고의 히트곡이죠. 반갑게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사연과 신청곡 감사드리고요. 계란 채워둔 냉장고처럼 마음도 든든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나는 댄스곡부터 추억 가득한 명곡들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까지 덕분에 오늘 방송도 참 따뜻하고 풍성하게 채워졌던 것 같아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잠시 음악으로 웃고 추억도 떠올리고 기분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랄게요.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도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으며 마무리하는 순간만큼은 분명 마음속에 오래 남겠죠. 남은 오후 시간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시원한 바람처럼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악마님과도 더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상 꿈꾸는 당신을 응원한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아이고 목이 이제 가시려나봐요. 고마웠습니다. 예나였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엄정화의 페스티벌 들을게요. 바이바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오늘 상큼한 월요일이에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상큼한 월요일 이제 끝자락에 와 있네요. 네,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 날도 더운데 몸도 피곤하죠. 그래도 어쩌지 달리다 보니까 벌써 4시를 지났습니다. 넘었습니다. 네,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뭐 행복한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말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서 달리면 안 되려나? 우리 살살 걸어가면서 오후에 달려갑시다. 저녁 공기는 시원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전방송 우리 예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네, 네 사람 이클리스의 소나기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좋은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한번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가사말 중에 안아봐도 될까요? 네, 바라봐도 될까요? 안아봐도 될까요? 가사말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둘 다 안 되면 어떡하나요? 이러길래 센스가 없어요. 그죠? 둘 다 안 되면 어떡해요? 쳐다봐야죠. 보듬어줘야죠. 안 된다는데 그냥 바라보지 말고 쳐다보면 되는 거고 안지 말라 그러면 그냥 보듬어줘야죠. 뭐 센스 있게 뭐 캐치하면 되겠죠.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캐치 있게 바라보지 마 그러면 쳐다보면 되는 거고 째려보지 마 그러면 노려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햄바오님의 청곡이었죠. 잘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미치긴 나름이죠. 정신줄 챙기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양마누라 청곡 남깁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기아가 위닝 시리즈여요. 저희 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잘 들을게요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보통 야구를 보면 재밌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1차전이 너무 재밌었어요. 1차전은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응원하는 관중들 보니까 보랏빛으로 해서 물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 근데 기아도 들고 있고 삼성 팬들도 들고 있어서 뭐였지 해보니까 달빛 시리즈를 기념해서 파랑하고 빨강하고 섞으면 보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전은 너무 재밌게 봤고, 2차전은 좀 맥이 풀리는 경기였고, 3차전은 5회까지 좀 스릴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아가 미쳤나 봐요 어제. 야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잘하는 거. 타석에 나와서 1안타를 쳐도 꾸준히 잘하는 선수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햄버우님께서 청해주신 곡잘 들었고요. 한 주도 우리 즐겁게 보내면서 각 팀이 응원하면서 만약 제가 악담하면 삼성 팬분들 저한테 혼내킬 거잖아요. 제가 햄버우님께만 살포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누나. 더워서 그냥 댄스곡 신청합니다. 덥긴 덥더라고요.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더운데도 그래도 열심히 근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청해주신 제목처럼 랄랄라 하면서 오토바이를 비행기라 생각하고 안전운전 하면서 열심히 또 오늘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우리 흑장미님 사연인데 잠시 병원에 다녀와야 된다고 지금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연에 맞춰가지고 청곡을 해봤습니다. 템포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연에 맞춰서 제가 선곡한 곡으로 세 곡을 듣고 꽁치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존재가 존재하긴 했어. 혀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내. 너만 나쁜 년 만드는 그 Wayne girl. 알면서 나 된 거니까 누구 탓 안 해. 정말 답답해. 상처는 오는데 상처를 못 찾는 게. 이래 전념해도 가사의 대상이 너라는 게. 기억도 하루처럼 저무는 거라면 편히 잘 되지만 다시

네, 제가 선곡한 것 중에 오반 노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괜찮네요. 그냥 멜로디가 괜찮네요. 아, 우리 꽁치님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악마님 안녕하세요. 잠이 쏟아지네요. 별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죠? 아까 잠시 쉬다가 일어났는데 피곤합니다. 조금만 있어 보다가 식사를 하고 시간이 나면 잠을 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마님은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저도 아침에 꿀잠을 자려고 했는데 한참 꿀잠을 자고 있는데 케어가 오는 바람에 한 시간도 못 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하다 보니까 벌써 방송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피곤피곤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육체적인 피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쉬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피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꽁치님은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네, 이럴 땐 뭐니 뭐니 해도 푹 쉬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해주신 걸 전해드리면서 한 주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릴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흑장미님께서 오셨어요. 미쳐서 아픈데도 욕실 청소를 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병원 다녀야 합니다. 왔다 갔다 잘 들어요. 병원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요즘 자주 아프죠? 아프지 마시고 오늘 또 장시간 방송하신다고 허리가 더 아팠을 텐데, 네, 욕실 청소까지 했으니 더 아프시겠네요. 허리 잘 붙들어 매시고 남은 오후 시간도 힘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사무님의 천곡이죠. 세곡 올려주셨어요. 오늘의 퇴근할라 망마님, 오늘 일찍 집입니다. 일찍 퇴근하셨나 봅니다. 예, 어제 야간 당직을 서가지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예, 야간 당직 쓰고 온다고 많이 피곤했을 텐데, 예, 남은 저녁 시간 좀 쉬면서 저녁도 잘 챙겨 드시고 행복한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코만고치님 반갑습니다. 6월, 7월, 8월은 어떨까? 벌써 두렵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여름이니라, 더울지니라, 뭘 두려워하는가? 더위만 안 먹으면 된다. 오늘은 진짜 덥네요. 시원한 그늘진 주차 자리는 어느새 경쟁이 치열해서 명당이 되었습니다. 악마님 슬슬 퇴근이 마렵네요. 상큼하게 퇴근시켜주세요. 상큼하게 우리 코만고치님 퇴근하실 때 화장실 들려서, 네, 시원하게 일 보시고 퇴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스팔트 위도 시원하게 뚫을 겁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모자무사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 맞죠? 제가 볼때 재미없어 보이던데. 네, 지루할 것 같아요. 되게 요즘 드라마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하루 일

일가도 그러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러고 힘들잖아요.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럴 때 엔돌핀을 막 팍팍 세워주는 그런 드라마. 그냥 생각 없이 보고 웃고 즐길 수 있는 드라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찌질하게 막 울고 막 이런 드라마 말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는. 네, 동만이의 처절함과 추리함이 어딘가의 제 모습 같고요. 남일 같지 않아 괜히 응원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모자무사는 그러겠죠.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메시지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 보면은 또 빠져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봤기 때문에 선뜻 채널을 돌렸을 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안 멈춰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한번 우리 코만코치님께서 응원하는 드라마라고 하니까 응원하게 된다고 하니까 한번 저도 볼까나? 근데 21세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요즘 은밀한 검사도 재밌고요. 요즘에 멋진 신세계가 웃음 없이 와 정말로 각 드라마마다 라이벌이 있고 앙숙도 있고 나오지만 그 멋진 신세계도 그냥 보니까 재밌더라고. 웃음이 그냥 절로 나더라고요. 일단은 보통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배우가 나와도 그 드라마가 재밌으면 왠지 주연 배우도 그러고 조연도 그러고 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모자무사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코만코치님의 홍보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뉴라이더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디어 사연이 나오네요. 장문을 올려주셨는데 반복적인 글이 많네요. 악마누라 반가워요. 뉴라이더 왔어요. 아잉. 평일 오후 시간 점심을 먹고 문득 노래가 생각나서 사연을 적고 신청을 한다는 사연인데요. 결론은 슈가맨 노래가 노래에서 생각이 나서 신청을 한다는 세 곡이잖아요. 추억의 불금 잠깐 신청하는데 첫 번째 곡은 김수미 출연했던 뮤비 코믹 장르 노래 키스신도 나온다고요? 출연의 화제작 코믹 뮤직비디오 두 번째 곡은 49장 응원가 선곡 속 나오는 신나는 노래 신영란 출연

1987년 코믹 뮤직비디오. 경쾌하면서 몸이 들썩이는 노래이고요. 세 번째 노래네요. 파워풀한 노래로 신나는 노래, 강렬한 비트, 그룹의 뮤직비디오, 특히 잘생긴 외모, 자동차, 비디오 촬영했던, 뮤직비디오 촬영했던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추억의 슈가맨 노래를 신청합니다. 악마 누나 평일에 오후 방송도 편하게 하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차분하게 쉬엄쉬엄 하고요. 쉬엄쉬엄 차분하게 방송을 하다 보니 벌써 5시 54분입니다. 무리하게 방송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은 무리한 방송이 아니에요. 흑장미님께서도 장시간 방송, 또 다음 방송 이어주실 스타비님도 장시간 방송이시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딱 좋은 시간이네요. 오늘도 긴 글, 새삼스럽게 맨날 긴 글 남기면서 역시 사랑해요 악마 누나 라이더 시청자 올림 해주셨는데 노래는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날도 더운데 요즘 신나는 댄스곡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신나게 듣고요. 다음 방송은 우리 스타비님께서 함께 해주실까요? 마감선 올라오면 많은 사연들 응원 부탁드리고요. 벌써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네,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굶지 마시고요. 속이 안 좋다고 아무것도 안 드시지 마시고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드시고 뭐 여름에는요 이 무더위는 잘 먹어야 됩니다. 몸을 무더위는 잘 먹어야 이겨냅니다. 다들 건강한 저녁 시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뉴 라이더님의 청곡 듣고 나올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악마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한 주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이 시간을 같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부탁드려야죠. 이번 한 주도 저랑 꼭 같이 해주실 거죠?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비가 오면 우리 꽃미남님 안 나타난다. 비가 오면 우리 못 만나는 거죠. 비안 오게끔 해야겠어요. 네, 우리 꽃미남님께 청해주신 걸 전해드리면서 저녁은 꼭 챙겨 드세요.

네, 두 번째 단역은 햄버우님. 갔네. 갔어. 퇴근하러 갔네. 갔어. 퇴근길에도 듣겠죠? 청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누나! 기아가 스윙해서 싸울 일은 없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나니까 그런 거죠. 제가 동생이었으면 안 그렇겠죠. 그죠? 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네.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네,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우리 1호가 일찍 밥 먹고 학원 가는 날이라 저녁 차렸어요. 새우볶음밥 해줬어요. 조금 있다가 2호랑 같이 밥 먹으면 돼요. 악마님도 저 맛저녁 하시고요. 전 꽝이에요. 감사해요. 생유 꽝인가요? 저도 아마 꽝일 듯 싶습니다. 아, 저희 아이도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 밥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슬슬 저녁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꽝이면 어때요? 다음 기회에 그말 있잖아요. 다음 기회에 뭐 스티커 주면은 한 봉지 더그 생각이 나네요. 다음 기회에 로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꽝이면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도 꽝이면 다음 기회에 네, 몇 번이에요? 아무튼 뭐 만약에 제가 사는 지역에 1, 2등이 나왔으면 소문이 났겠죠. 근데 조용한 거 보니까 저도 꽝인 듯 싶습니다.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피스타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피스타마님도 저녁 챙겨 드시고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감소원 올려져 있잖아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전에 노래 전해드리고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밤, 즐거운 밤, 편안한 밤 쭉 이어가시고요. 해가 길어지니까 지금 7시라고 느껴지지도 않네요. 네, 근데 7시예요. 저녁 꼭 챙겨 드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어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나운서의 일. 비록 정규직은 아니지만 파트너 형태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는데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백화점 방송실 근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섬세한 일인데요. 방송을 신청한 사람의 마음과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의 입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짧은 멘트 안에서도 전달력과 정확함, 그리고 간결함이 꼭 필요했습니다. 같은 한마디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하루였어요.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지 이제서야 조금 정신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설렘이 참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첫 방송에 두근거림을 안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씩,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꽃미남님의 신청곡을 함께 해봤습니다. FX의 핫 썸머,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현아의 아이스크림까지 오늘의 첫 곡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저 레벨을 한 40% 넘겼습니다. 빠르면은 이번 달에 업을 할 수도 있고 늦으면은 6월 정도에는 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아, 이 레벨업이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쭉 계속 있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꼭 빠른 시간 내에 업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꽃미남님,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파이팅 하셨는데요. 네, 날씨도 많이 덥지만 힘내세요. 파이팅! 엔믹스의 크레센도, 약간 좀 팝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었어요. 그리고 에이프릴의 예쁜 게 죄, 원더걸스의 I feel you, 피자마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여름입니다. 봄이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은 28도였습니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 하실 테지만 부산은 25도만 넘어가도 타지역 30도 이상 더위라고 보셔야 돼요. 오늘 흘린 땀만 해도 냉면 두 그릇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위를 식혀줄 음악이 있는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 날씨가 덥긴 덥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 저도 시원한 냉면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냉면 좀 사다 놓고 이제 점심때마다 하나씩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사마님, 오늘도 파이팅! 네, 오늘 하루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요. 즐거운 시간 이어가세요.

0: 그 남자가 나를 보고 있다.
1: 평일의 늦은 시간 오후입니다. 스타비님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신청을 살짝 해봅니다. 지금은 무더운 날씨, 쉬는 동안 잠깐 시원한 노래를 신청할까 하는데요. 너무나 덥고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나옵니다. 앞 시간에도 사연을 좀 남겼는데요. 이제는 스타비님 앞으로 남겨볼게요. 저녁밥 먹기 전에 시원한 곡이 생각이 나서 너무 덥고 피곤이 막 오면서 지치고 힘도 안 생기고 그래서 늦은 오후에 이렇게 힘이 날 만한 음악들 추천해 봅니다. 아, 무더위 속에서 바다가 생각이 나요. 살려줘요. 헬프미. 비상. 무더위 정말 벗어나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아, 얼마나 더우시길래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유엔의 파도, 헬프미 친구가 연인으로, 그리고 클론의 도시 탈출 함께 해봤습니다. 뉴라이더님, 많이 덥지만 이제 조금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잊혀진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주호 사랑이 잊혀져 갈 때쯤 더원의 잊혀진 계절 KCM의 잊혀져 가더라 꽁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잠깐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집 근처에 걷기 운동 다녀왔는데요. 당근마켓으로 입수한 고양이 통조림 한 개 남은 거를 주러 갔는데요. 고양이가 먹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주기로 하고 다시 집으로 가져왔어요. 저는 약간 스트레칭을 좀 해야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벌써 밖에 산책까지 다녀오셨군요.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난 뒤에는요.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 합니다. 집에 그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잔뜩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꾸 미루고 있는데 오늘은 방송 끝나고 꼭 버려보려고 합니다. 꽁치님의 신청곡 잘 들어봤고요.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사비님, 안녕하세요. 사연 난세 인사드리는 건 또 오랜만이네요. 요새도 줍줍하시고 부랴부랴 뛰어다니시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원래 힘든 월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여수까지 근무 중입니다. 월요일 아니랄까봐 짜증나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요. 8시에 마무리하고 퇴근길에 마트 들러서 달달한 거 왕창 먹어야겠다는 일념 하나에 다시금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힘내보고 있습니다. 의문의 장시간 방송 같으신데요. 호다닥 오셔서 마크 정식이나 불닭 까르보나라 드시고 가세요. 장시간 방송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퇴근길이셨군요. 그래도 퇴근길은 늘 즐겁죠. 저는 어제요, 첫 근무를 하고서 그날 아침에 한 끼 먹고 그리고 와서 체해가지고 오늘 한 4시까지 빌빌거리다가 4시에 겨우 한 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탕도 좀 하나 먹고 좀 속을 놀래지 않게 다독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체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체끼만 좀 가시면 많이 먹어보려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0: 삼겹살 삼겹살.
1: 수인님께 전해드린 곡으로 최유리의 숲, 박다혜 너의 이름을, 안녕 내 사람 띄워드렸는데요. 흑재미님께서 또 뭔가 네 더 장을 보면서 추가해야 될 목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신곡에 웬 삼겹살 노래가 올라오는지. 삼겹살 데이도 아닌데 말이죠. 미세먼지가 많나? 그래서 신곡과 함께 신청합니다. 그런데 남규리는 왜 이런 노래를 부른 걸까요? 하시면서 삼겹살 송, 삼겹살 나잇, 삼겹살과 소주 한 잔 전해드렸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왠지 또 먹어야 될 것만 같네요.

먹지 못해 뒤척이다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라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오셨네요. 저는 오늘 출근해서 지원금 신청 지급받으러 오시는 분들 한 400명 넘게 오셔서 6시 칼퇴를 못하고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제가 안내를 하는 주라서 신청이나 지급은 하지 않고 안내를 했어요. 내일도 칼퇴는 힘들지 싶은데요. 하루하루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합니다. 언니도 보니까 어제부터 출근하셨다고요. 취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휴무를 즐기시고 다른 출근하실 때또 열심히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요. 30도가 넘은 것 같았어요. 내일도 더 더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한 주간 파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아연님 신청곡 게시판 다녀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 또 새로운 일에서도 또 적응하시면서, 네, 오늘의 이 밤이 달콤한 휴식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명카드라이브 냉면, 윤종신의 팥빙수, 서연의 여름 안에서 이어갑니다.

꽃미남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변호석 평행선, 하츠 웨이브의 You Keep Me Here, 그리고 CI 봄처럼 그댄 주셨습니다. 네, 이번 달 목표 달성 금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시면서 수고하세요 하셨네요. 신청곡 이어갑니다.

아까 삼겹살 노래를 들으시고 답가로 술에 관한 음악들 신청하신대요. 필살만입 신청곡으로 바이브의 술이야, 지하 술 한잔해요 함께합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도 이어가 볼게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요. 이제 제 방에서 민소매 티와 긴바지를 입고 있으니 별로 안 춥네요. 꽁치님, 추우세요? 저희는 더워서 난립니다. 잠시 외출하고 왔는데 바깥에는 바람이 좀 불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시간 좀 보내다가 내일 할일 대비용으로 쉬려고 합니다. 좋은 밤 시간 쭉 이어가세요 하셨어요. 저희는 왜 이렇게 여름이 갑자기 빨리 찾아왔나? 왜 이렇게 덥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학원에는 뭔가 좀 이렇게 갖춰져서 옷을 입고 가야 되거든요. 아, 나 반팔, 반바지 입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나 반팔로 수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바다의 VIP, 다비치, 사랑과 전쟁. 이어갑니다.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은 드신 거죠? 토요일에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좋아하는 밴드여서 어마무시한 티켓 값이지만 그 값어치는 있다라고 느낄 만큼 즐거운 공연을 관람하고 왔어요. 누구냐고요? 밴드 루시입니다. 또 가고 싶네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하시면서 난 나야님께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조장역 내가 가는 길, 그리고 루시 전체 관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곡은요,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꽁치님의 이야기처럼 지금은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느끼면 또 괜찮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좀 슬기롭게 이 여름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냉장고 청소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냉장고 안에 무언가 좀 시원한 것들을 네, 음료수나 아니면 뭐 냉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채워 넣으면서 네, 본격적으로 여름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네, 휴가를 떠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전 사실 어디 가는 것보다는 집순이거든요. 집에서 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시원한 빙수를 먹으면서 네, 시원하게 그리고 신나게 방구석에서 여름을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나야님의 신청곡, 루시의 전체 관람가, 조장혁 내가 가는 길, 이어갑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 스타비님, 또 안녕하세요. 수희님, 또 반갑습니다. 월요일 우울하고 힘들었던 퇴근길, 또또 누나의 의문의 신청곡에 급하게 텐션업하고 고기 먹으러 가려다가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급 퇴근하고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비벼서 한술 뜨고 오니 벌써 9시가 됐네요. 이대로 잠들기엔 오늘이 너무 아쉽고요. 놀다가 자기엔 내일이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내일도 어지간히 더워서 짜증날 일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금요일 월급날을 고대하며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티내고 갑니다. 계속 힘내세요. 하셨네요. 네. 아, 주머니 사정이 늘 그렇죠. 저는 그 얼마 전에 대패 삼겹살인데 얼리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요. 몇 킬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3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3만 원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반 나눠서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반을 나눠서 그래, 한 끼에 15,000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아, 삼겹살도 꽤 고급 음식이에요. 비쌉니다. 멜 로망스의 그 밤, 어반자카파 안녕, 위위의 긴 밤, 스위님의 달콤한 밤이 길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들었던 마음이 음악으로 치유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신청곡 덕분에 이 밤이 많이 포근한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길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스타빌 가요올릭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은요, 9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서늘한 밤에는요, 발라드 음악을 많이 전해드려야 합니다. 네, 그래야 밸런스가 좀 맞을 것 같아요. 듀스의 또 하루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승기의 입모양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번 주는 무탈하게 순탄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다고? 저는 한 체감했을 때는 마지막 주 정도 된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일을 또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또 기존의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교차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치고 또 마음적으로도 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새롭게 시작을 하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젠 안녕, 네, 이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께도 작별의 시간을 서서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만 속상하고 우리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기뻐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이제 해방이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언가 좀 많이 아쉽고 서운합니다. 이런 감정이 전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남은 순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거겠죠?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이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나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스타비의 가요블릭, 오늘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긴 밤, 즐거운 밤, 포근한 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 월요일 자칫하면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또 힘들었을 법도 한데요.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나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블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어요. 여러분들 주말 휴일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비가 안 와서 야외로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셔서 또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월요일. 아, 정말 짜증나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출근하기 싫고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안 아프던 다리도 아픈 것 같고 여기저기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 것 같은 느낌. 일어나기는 싫고 예,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고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루의 피로를 싹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트문 올라갈게요. 좀 전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스타비님의 뒤를 이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희망곡은 같은 가수의 노래는 한 곡씩만 해서 간단한 사연 내지는 그냥 뭐 평범하게 점 찍어도 되고요. 잘 듣겠습니다 해도 되고요. 쓸말 없으면 뭐 그냥 올리셔도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 많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 음악에 맞는 노래들로 선곡 부탁드립니다. 신청남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이 노래 생각나서요. 예전에 일곱 곡 신청할 때 올린 적 있을 거예요. 에클립스 노래랑 미니 두 곡이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신곡은 다음에. 수고하세요.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하셨는데 저도 한 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은 선제를 얻고 뛰어인가? 뛰어인가? 예, 그 OST 곡으로 예 신청곡 남겨 주셨어요. 예, 아 변은석 씨 너무 잘 생겼죠. 예, 드라마도 잘 끝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동안에 눈 힐링 잘했는데 당분간은 또 볼 수 없겠죠? 하지만 더 좋은 드라마로 우리들 앞에 또 와서 힐링을 시켜주겠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 에클립스의 소나기, 유이승의 그랬나봐, 10cm의 봄눈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달려볼까요? 화이팅!

다니 언니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은지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하는 거 없이 잠만 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활동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나녀님, 오늘 파래님이 도착했는데 파래가 많이는 아니어도 들어가고 짠맛도 많이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집밥 해먹으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파래김은 기름칠해서 먹는 것보다 그냥 살짝 구워서 양념장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완전 밥도둑? 꽃게도 밥도둑이지만 예, 파래김 같은 경우 구워서 먹는 것 또한 밥도둑이죠. 맛있게 잘 드시고요. 해초류가 건강에도 좋으니까 우리 은지님 맛있게 잘 드시고요. 집밥? 좋죠. 아, 우리 은지님은 금손 같아요. 뭐든지 잘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곡 제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윤종신의 좋니, 김유경의 별빛 눈물, 김보경의 서든니 오랜만에 함께 하겠습니다. 은지님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잘 보내셨죠?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예, 노래 나가는 동안에 말랑이 아시죠? 제가 말랑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 두개 정도 있는데 이게 양손으로 힘을 주면은 조금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예, 살살 주물르고 있으니까 예,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가끔씩 쭉 늘렸다가 또 꾸겼다가 주물렀다가 내 맘대로 하고 나면 또 자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은 또 다시 늘리고 주물르고 가끔 소리도 나거든요. 뭔가 터지는 소리 같은. 아, 우리 껌 씹을 때 딱딱 소리 나잖아요. 아니 뽁뽁이. 뽁뽁이 터지는 소리 같은? 예, 소리가 조금씩 나요. 기포 소리죠? 그래서,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쌓일 때 가끔씩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대따 큰 걸로. 하고 싶어요. 나닌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꽁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연 신청곡 남기고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잠깐 잠들었다가 깼는데 이 시간이네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아이고, 하마터라면 우리 꽁치님 못볼 뻔했네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옥주현의 허니, 나비의 화살기도, 그리고 이수영의 희재 주셨어요. 준비해놓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꽁치님은 주말 휴일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우리 꽁치님도 한주 동안 잘 부탁드려요. 편한 밤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다시 잠든 건 아니죠? 바로. 옥지연의 노래 잠시 뒤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퇴근하시는 분들 예, 즐거운 퇴근길 되시고요. 식사하시는 분들 만난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술 한잔 하시는 분들 기분 좋게 꿀깍꿀깍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아, 유수영의 희재라는 노래까지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란의 노래죠. 나쁜 여자 이연의 너니까 V.O.S의 노래죠. 부디라는 곡 세 곡 이어서 함께 할게요. 들어오시는 분보다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예, 뭐가 이렇게 바빠서 안 척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가시는지. 예, 안녕히들 가시고요. 좋은 꿈들 꾸시기 바랍니다. 로또 대박나는 꿈도 괜찮고요. 그럼 너무 좋겠다.

주말 내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예, 계속 그랬거든요. 주말은 거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잘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음악 끄고 웹드라마 웹드라마? 그러니까 이상하네. 드라마 주말에 하는 거 아니면은 못 봤던 거 아니면 영화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는데 보다가 잠들다 보다 잠들다 먹고 드라마 보고 그리고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루에 밥을 몇 번을 먹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컵라면을 4개를 사왔는데 하루 만에 다 없어졌어요. 근데 컵라면만 먹었을까요? 밥도 먹었는데 누룽지도 끓여서 먹고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근데 라면하고 김밥하고 떡볶이

있거든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피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피자하고는 치킨 거의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둘째가 떡볶이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어요. 어릴 때 한 번씩 할 때마다 거의 뭐 들통으로 하다시피 하니까 많이 해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고 많이 해서 먹은 적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리더래요. 근데 여친 생기니까 떡볶이를 먹으러 가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여친이 떡볶이를 좋아해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얄밉더라고요. 아 참 여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금이야 한창 좋을 때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가끔씩 하는 거 보면 괘씸할 때가 있어요. 얄미울 때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더 잘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고부간의 갈등 내지는 중간에서 이 시달림을 덜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부간의 갈등은 남자들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남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신청단에 우리 철님 다녀가셨어요. 예, 주말 동안 고생하시고 오늘 예, 주무시다 오셨다는데 신난 노래로 잠 깨려고 하시나 봐요. 서연의 여름 안에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함께 하겠습니다. 철님 만나서 반가웠다고 해야겠죠? 반가워요.

시간이 정말 엄청 빨리 가고 있죠. 제가 요즘 그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에 좀 빠졌어요. 리듬감이 좀 좋아서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는데 한날은 인스타에 제 친구가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찌나 우선지 귀엽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내 친구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지금 흐르는 곡이죠. 별에 왜 모르니 전예지의 노래죠. 한 사람을 위한 노래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니의 가요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1시까지 함께할 거예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다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유수처럼 흐른다고 하는데 하루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1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달이 일주일보다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1년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달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왜 저는 철이 안 들까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늘호수 가족님들 고맙습니다. 좀 전까지 신청난 다녀가 주신 우리 꽃미남님, 은지님, 꽁치님, 철리, 예, 네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호수 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터문 내려갈게요. 이따 밤 11시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훨씬 시원하죠? 오늘은 좀 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 기온은 좀 낮고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가는 서울인데요. 좀 선선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글이나 말로 전달되는 정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정보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통해서 순수한 정보를 주고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웃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 알게 된다고 하죠. 오늘 하루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랑을 많이 많이 뿌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늘호수 가족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수다비님 밤새 수고하셨죠? 수고하신 수다비님께 다같이 박수. 아침부터 혀가 많이 꼬입니다. 어떡하죠? 이럴 때는 그 점점 혀가 많이 꼬여가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참 어떨 때는 서럽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언제나 화이팅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곡으로 준비했던 노래는 엠믹스의 노래, 그리고 비아트의 노래, 어나니모스의 노래,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신곡 들러다가 준비를 했는데요. 애플트 아일랜드의 신곡입니다. 스트릿 나이트 그리고 이지의 노래 모토 이렇게 두 곡 더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일릿의 노래도 함께 세 곡 준비하고 신청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우정이 함께하는 곳 한누로서에서 진행의 달빛사랑녀와 함께 10시까지 함께합니다. 신청남 왔어요. 우리 필사만님께서 쿨의 해변의 여인, 소녀시대의 파티, 그리고 서연의 여름 안에서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덥습니다. 부산은 낮에 20도까지 오릅니다. 에이 뭐 27도 가지고 그라노 하시겠지만 바다가 습합니다. 그러니 부산 27도면 대구는 33도급 더위인 것이죠. 더워서 시원한 댄스곡으로 청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 뭐 서울은 27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왔는데 대구는 항상 대프리카를 안해가지고 덥죠. 근데 요즘에는 서울도 못지않은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덥고 부산은 또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많이 습하기도 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6월 되면 장마가 온다는데 더 습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여름은 확실히 여름인 것 같습니다. 사마님, 오늘 하루 덥지만 상큼하게 행복하게 시원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같이 전해드립니다.

Xcode. Y me voy a tirar a ti. Xcode.

네, 시원한 여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어깨 들썩거리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신장난의 우리 와우님께서 로이킴의 봄봄봄, 주얼리의 슈퍼스타, 우디의 인미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살이니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게 잤어요. 피곤했나봐요. 몸이 좀 무거운데 살살 움직이면서 풀어야겠어요. 오전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더니 잠이 안 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3시까지 시계는 봤는데 그 이후에는 시계를 보지 않아서 몇 시에 정확히 자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3시 넘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좀 찌뿌둥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침을 맞으러 갔다 왔거든요. 한의원에 갔다 왔는데 허리 아픈 게 조금, 꼬리뼈 다치는 게 조금 괜찮아져서 너무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우리 몸이 무겁던 내일 비 온다래서 무거운 거 아닌가요?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요. 와우님 더운 날 지치지 않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역시 신나는 곡 세 곡이었어요. 이제는 더워서 그런가 신나는 곡 들으면 조금 시원해질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침부터 들썩들썩 했더니 조금 몸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기지개 쭉 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꿈치님께서 남규리의 사랑의 인사, 멜로디데이의 기다려본 다, 솔지의 라페스타,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분주해서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만 다녀갑니다. 창문 열고 환기를 시키니까 바람이 잘 들어서 시원하네요. 근데 이제 햇살이 뜨거워지고 있어서 창문을 닫아야겠어요. 달빛사랑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햇살, 요즘 햇살 진짜 뜨겁죠.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어서 더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니까,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밖에 나갈 땐 선크림 꼭 바르시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선크림을 바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하나 더 입혀지면 왠지 찝찝하고 느낌이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죠. 그래도 바르라고 합니다. 나를 지키려면 선크림을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햇살이 뜨거운 햇살에 우리 지치지 않고 우리 꽁치님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웃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뷰즈맘님께서 싸이의 어땠을까, 도경수의 팝콘, 그리고 김태우의 사랑비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푹푹 찝니다. 구름이 많은데도 날이 후덥지근하네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 온다는데 비 오고 나면 더 더워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맞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더 덥대요. 아마 비 오려고 푹푹 찢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면 비 온 뒤가 걱정이 되고요. 비 오기 전에 습도가 많이 높죠. 그래서 더 더위 덥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비즈마님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일도 쉬엄쉬엄 즐거운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싸이의 어땠을까 함께 전해드립니다.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